아이 후리마마캄세 사부낭 아잉바바 하라샤야바 아케 헤레닝 진앙 보 하라샤 다라오닝 할라이샤 라카데 닝네샤 닝네장 할라이샤 즈낭몽

아이, 낭낭 신앙 치켜보, 낭낭가이낭 쇼파보. 아이, 요반쇼디에 카카보, 무사 바비리장 아룽장. 아이, 너마라우닝, 바라우닝. 아크리주하 캄다다, 다운노마이 릭라이닝, 릭바블라이양. 인장 당히 치마 댕 아이 인장 당히 가이네 댕 하나마장 바빌리 아이나 마라오케 바라오케 아이 다켄 사라오 파이바 마감 사라오 파이부낭 호노 사마이 파이카데

낭낭지낭 치다다 가라오래네 창바오. 아이 그러래네 창바디 너마라오니 노산길림. 아이 바이링샤니 슈지케 아이 빌라야 파그낭하 빌라살림 헬라이 레니리바콤.

치다려 요만유지 가야밤 장진이 라팡크로 아이 라팡크로와 감다다 부르노와 파오보클랑 그냥 요만 가야밤 아이 당당지낭 바오야이 노싱노콩 할렘카오 아이 사쿠수장 할렘카오.